그들의 창기 에사마의 진들이 내때 라르사 길의 망기 약간의 분이 미리 안다르 잊고 그들의 창기 에사마의 진들이 내때 라르사 길의 망기 내꺼 가르스나 더디오 젠나테디 내꺼 가르스나 더디오 젠나테디 ਰਗ ਰਗ ਦੇ ਵਿੱਚ ਅਲੀ ਅਲੀ ਮੇਰੀ ਰੂਹ ਵਿੱਚ ਵਸਦਾ